0: It's Wednesday and time for tune-in time. Now, our guest went viral worldwide by hitting explosive high notes while casually lying on the floor. Please welcome the one-of-a-kind vocalist, Dia. Hell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디아님, 우리 크런처들에게도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1: Hello, I'm Dia. I'm a singer-songwriter. I'm really happy to be here today.
0: Your voice is so beautiful.
1: 아, 감사합니다.
0: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우리 크런처 베니 is saying, Welcome, singer Dia.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Stay tuned, Benny, and all the other crunchers out there. Now, a little behind the scenes story of how we got to call you into the studio. It's because one of your videos actually appeared in our algorithm, and that is how we invited you. Your singing videos have spread worldwide, you know. Through social media,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saw all those reactions? 디아님의 섭외 비하인드를 사실 말씀드리자면 네. 노래 부르는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떴거든요.
1: 네, 그렇죠. 안 뜰 수가 없죠. 네.
0: 아니, 이렇게 디아님의 노래 영상들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네. 처음에 이런 반응들 보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사실... 아, 이제 SNS 시대도 이제 많이 변하면서 좀, 아, 내가 다시 알고리즘에 뜰 수 있을까? 이런 기대 반하고 올렸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뜨니까.
0: 네. Alright, you know, the social media world has changed a lot. And Dia was thinking, can my videos hit the algorithm once again and spread? Well, she was half doubting and half, you know, expecting something big. But thankfully, it went viral not just in Korea but also worldwide. So she thought it was just amazing. All right. Well, in your videos, you make it look effortless, really, but your voice is incredibly wonderful and powerful. Do you ever get nervous singing live alone in front of the camera? 영상을 보면 굉장히 가볍게 부르는 것 같은데도 소리가 그냥 뚫고 나오거든요.
1: 네. 네.
0: 카메라 앞에서 혼자 라이브 할 때 긴장되진 않으세요?
1: 사실 제 영상들이 대부분 네. 제 작업실에서 혼자 부르기 때문에 네. 제일 긴장이 안 되는 환경이에요.
0: 아~ 네. 네. So she usually shoots her videos in her work studio. So that's like the most comfortable space that she can be in. So whenever she sings live in front of a camera, she doesn't feel that nervous usually. All right. Well, today we're going to discover even more sides of Dia through her music. First, let's talk about a song that's being covered by many incredible artists, including Soyeon of Idol. It is a rainy day.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디아님의 매력을 음악과 함께 좀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1: 네.
0: 먼저 아이들 소연을 비롯해 수많은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커버한 곡이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It is a rainy day.

0: very, very nice. So, Dia, do you watch covers of your own songs? Dia님, 본인의 노래를 커버한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1: 네, 엄청 찾아봐요.
0: Oh, so she does look them up quite a lot. Well, what does it feel like as the original singer to hear someone else cover your song? 커버곡을 볼 때 그런 원곡자의 기분은 어떨지 궁금해요.
1: 엄청난 원동력이 돼요. 아, 나 노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 네. 더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르시게. 네, 아주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0: Oh, that's nice. So it becomes a huge source of motivation for her when she sees other people cover her songs. She tells herself, "Oh, I'm gonna sing even more great songs so that more people can cover her songs."
1: 그리고 또 너무 잘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어, 한번 이것도 따라 불러보실래요? 하고 이제 점점 더 어려운 노래를 써보고 싶은 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0: 그렇구나. 약간 뭔가 주거니 받거니 무언의 네, 서로 네, 그런 맞아요. 인터랙션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And sometimes she sees people who are just amazing at covering her songs. So she would challenge them by creating even more difficult songs to see if they can do this. Well, as well. It's sort of like an interaction between her and the people who cover her songs, really. All right, well, so many people, men and women alike, try this song at karaoke or 노래방 and end up losing their voices because they scream their heads off. As the original singer, what would you say is the killing point or the key point of this song? 노래방에서 남녀 불문하고 이 노래에 도전했다 목 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원곡자가 말해주는 이 곡의 숨은 킬링 포인트가 있다면요?
1: 제 노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는 네. 너무 지르시면 안 돼요.
0: 아, 오히려 네.
1: 네, 이게 감정적으로 좀 지르고 싶게 만드는 곡인데 오히려 매력 포인트는 가성에서거든요.
0: 아.
1: 네.
0: So the key point is you might want to scream or shout your head off while you sing the song It is a rainy day because emotionally you become so full, right? But the point is falsetto. So you shouldn't scream your head off is what she said. 아. 가성이 포인트인 거죠?
1: 네, 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여기 이제 가성에
0: 네.

0: 반전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1: 네네.
0: 이걸 노리셔야 합니다.
2: 아, 네. 그렇군요. Wow, you just heard that one verse live. It was just amazing. But as you realize, you can't sing with your model voice throughout the music. It's model voice and then towards the end falsetto. That would be the key point or the killing point of this song. Remember that and let's move on. Now, you also remade Kim Hae-rim's 1994 classic Farewell for Myself for the K-drama Reply 1994. Or OST. Now, what did you want to bring to the song when you took on that remake?
3: 1994년에 발매된 김혜림의 명곡이죠. 네. 날 위한 이별을 드라마 응답하라 1994 OST로 또 리메이크를 해서 부르셨잖아요. 이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결심을 하면서 부르셨는지 궁금해요.
0: 리메이크는 원곡을 뛰어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적어도 디아가 리메이크 했다라는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제 감성으로 부르면 어떤 분위기가 날지를 이제 편곡자분들이랑 굉장히 많이 의논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2: Okay, so remaking an original song, it always comes with quite a lot of pressure because it's really hard to be better than the original. So she thought a lot to herself and people would be expecting a lot from her as well, right? The remake of this song by Dia. So in order to add her own emotions to the song, she had a lot of discussions and talks with the producers.
0: Oh, 좋습니다. All right.
2: Well, you're known as an incredible vocalist, but what do you still find difficult, I guess, about singing?
3: 가창력 끝판왕이라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면서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요?
0: 17년째 찾아 나가는 중이긴 한데 네. 디아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음색과 그런 창법 네.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찾아 나가고 있어요.
2: 아, 네. All right. So she's been singing for 17 years, but she's still exploring and experimenting. What would be the key unique characteristic of Dia? Like what would be her singing technique, method, her style that would make people realize or recognize that it's sung by Dia?
3: 아, 오케이. 아까 리허설 때 네. 저희 PD님께서 네. 디즈니 목소리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디즈니 공주 같다? 약간 네. 그게 또 독특한 음색의 아. 캐릭터이자 스타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0: 아, 네네. 제가 사실 장르의 폭이 좀 넓은 그쵸? 편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자랑하나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네네. 고민이기도 해요. 이게 딱 하나만 잘하면 좋은데 이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니까 네네. 그래도 디즈니도 저의 큰 강점이긴 합니다.
2: So, you know, she really sounds like a Disney princess when she sings, but because she's just talented in so many different genres, it could sort of come to her as a concern because she can sing this, she can sing that. But I think that versatility is what makes her unique.
3: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자
0: 네,
3: 특징인 것 같아요.
0: 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2: Yeah, of course. It really is her character. Now, how do you bring then your own emotion and character usually into a song?
3: 이렇게 다양한 노래를 하실 때 자신만의 감성과 매력을 담는 디아님의 방법이 있을까요?
0: 곡의 해석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노래를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쳤는데 네. 아무래도 자기 색깔이 묻어나려면 네. 같은 가사더라도 이걸 내가 어떤 말투로 부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2: 아. 네. So her key method would be to interpret the song. Even if you're singing the same song, depending on how you interpret it, the emotion comes out differently. And that's what she thinks about a lot before singing a song. Well, you know what? I think our crunchers have been waiting for this very moment. So we're going to listen to your first live performance.
3: 크런처들이 사실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라이브 한 곡 청해 보려고 합니다.
0: 네.
3: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0: 제 이번에 신곡인데 Neverland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So it's 네. one of our newly released songs, Neverland. We'll take a listen to that. But while she prepares, let's take a quick station break and we'll be back after a program listening guide. Stay tuned.

0: Thank you. Oh, wow. That was just beautiful. And it seems like I went to Neverland, this fantasy world, through her song just now.
1: 뭔가 이 네버랜드라는 환상의 세계 속에 갔다 온 기분이었습니다.
2: 아, 네, 네. 맞아요. 이 노래 사연이 있어요.
0: 오, 뭐죠? 네. There's a story behind this song.
2: 이게 사실 네. 제 조카를 위해 쓴 곡이거든요.
0: 네네. 네. 조카 영상 봤거든요.
2: 아, 보셨어요? 네. 아, 네.
0: So it's actually written while thinking about her nephew. And I've seen videos of her nephew on her Instagram.
2: 네, 제가 조카랑 네. 조카가 다섯 살 때부터 네. 같이 게임을 했어요.
0: 아, 정말요?
2: 근데 그 게임은 이제 숲도 만들고 집도 짓고 모래성도 쌓고 이런 게임인데 네. 어느 날 이제 조카가 점점 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0: So when her nephew was 5 years old, they used to play this game together. You would build forests, house, and like their little mini world of their own. But as he grew older, he wouldn't come online anymore and play with her.
2: 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덩그러니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네. 그 섬은 이제 절대 사라지지 않잖아요. 네. 그 게임이 망하기 전까지는.
0: 네.
2: 근데 동그란이 남은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0: 어...
2: 네. 조카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어...
0: So it was really sad to see that island that they have once built together just remain there without her nephew, but just her alone. And that made her feel really sad.
2: 네, 그래서 조카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우리도 이제 어린 시절에 하던 게임 이제 오랜만에 보면 되게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0: 그쵸. 분명 기억은 날 거예요.
2: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의 향수가 떠오르면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데 아, 제 조카도 나중에 커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0: 그런 마음을 듬뿍 네. 담은 그런 곡이군요.
2: 네.
0: 어, 네. So she wanted her nephew to remember that time he had spent with his aunt playing the game. And you know how we become nostalgic when we think about our childhood days, right? Thinking about the games that we played. And she just wanted to make sure that her nephew would also remember this precious time. And she wrote that very story into this song. All right. Well, it was just beautiful. And we have Cruncher sending in lots of comments as well. 우리 크런처들도 네,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2: 네, 네.
0: All right. LYFFTH751 is saying, I close my eyes and I'm suddenly 10 years old again.
1: 눈을 감고 들으니까 갑자기 10살 다시 된 것 같다.
2: 와, 제가 바라던
0: 그러니까,
2: 거예요.
0: That's what she wanted you to feel. Amazing.
2: All right. 감사합니다.
0: Thank you. And Vinyl and 5554 is saying that soft vocal tone is absolutely addictive.
1: 아, 이 목소리 톤이 너무 중독적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2: Oh, thank you so much.
0: And Aiden L1865 is saying this is ridiculously beautiful.
1: 말도 안 되게 아름답습니다.
0: More coming in. Haiyan Hong saying one listen was definitely not enough.
1: 어, 한 번만 듣기엔 너무 아쉬웠다. 부족하다라고 해 주셨어요.
2: 이거 방송 끝나고 한 100번 들어 주세요.
0: You can listen to it 100 times after this song and we do have one more live coming up soon. So do stay tuned until the end with us. All right, now, next song that we'll listen to is actually what many K-pop fans consider a hidden gem. It's Another Boy.
1: 자, 다음 곡은 K-pop 팬들의 명곡으로 꼽히는
2: 아, 네. 네.
1: Another Boy 살짝 들어볼까요? Yeah.

0: Well, it's been a while since you heard this one, right? How do you feel? 이 곡 오랜만에 들으셨죠?
1: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0: 어떠세요?
1: 이거 제가 고등학생 때 불렀던 곡이거든요.
0: 정말 오랜만이죠?
1: 네, 네, 맞아요. 추억의 곡이죠.
0: Oh, wow. This is actually a song that she sang when she was in high school, and it was a while ago, and she feels quite nostalgic, bringing back memories from the past listening to this song. Well, you're amazing at emotional ballads, but your R&B groove is just as amazing. It's incredible. Does that come naturally or do you like train yourself and practice?
2: 네, 발라드의 애절함도 타고나셨지만 이 곡처럼 네. 이 R&B 그루브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1: 네.
2: 근데 이게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훈련을 하시는 건지.
1: 제 안에 네. 그 코리아 뽕기가 있어가지고 네, 완전히 딱 정말 진한 R&B까지는 제가 부르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So she has that very Korean typical style energy in her, groove in her. So in order to become really R&B like groove, she needs a lot of training to bring that out from her is what she said. All right. Well, it's still incredible. It's amazing. You have such a wide musical range, like we said earlier. Is there a genre you haven't fully shown to the public yet, but would love to explore on stage one day?
2: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1: 네.
2: 네, 아직 대중에게 다 보여주지 못해서 언젠가는 꼭 무대에서 터트려보고 싶다 하고 아껴둔 장르가 있을까요?
1: 저 사실 영화 음악을 정말 좋아해가지고요.
2: 네네.
1: 아직까지 제가 직접 만들지는 못했지만 네. 오케스트라가
2: 아~
1: 정말 많이 흡연이 네. 된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0: Oh, amazing. Okay, so 네. Dia, she loves movie music. She wasn't able to make one herself yet. I'm sure she will soon. She wants to later on sing with a full orchestra as the background one day.
1: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디즈니 목소리도
0: 네네.
1: 연상이 된다고
0: 네.
1: 하셨잖아요. 좀 드라마틱하고 스토리가 느껴지는 보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0: 네네.
1: 그걸 극대화한 장르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0: 너무 네. 잘 어울리고 웅장하고 멋있을
1: 네.
0: 것 같아요. 막
1: 네.
0: 상상이 되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So I can imagine, but because she has that Disney princess-like voice, right? And when she sings, she has that ability to tell a story through her songs. So if she's able to sing with that whole orchestra behind her, then it's going to be amazing. And that's one thing that she wants to try out one day later on. And I'm sure she will be able to do very soon. All right. And then we cannot not talk about this. It's something only you, Dia, do. Your famous lying down live. So songs that are hard enough standing up, but you sing live.
2: 디아님만이 소화해내는 독보적인 컨셉이 하나 있죠. 누워서 부르는 라이브.

0: yay! Now that was Live by Dia singing 안녕 or goodbye. I feel so good and my heart is pumping. Like
1: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너무 좋아가지고.
0: 아, 감사합니다. Oh, and our crunchers are sending in more comments. 댓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lueQ4FT is saying still my favorite with a heart. 최다 하트까지 보내주셨고요. THVK2022 is saying 언니 I love your song.
2: Wow,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guys. Now user K1177 is also saying I don't know why but this song is making me want to cry. 왠지 모르겠는데 눈물 날 것 같다라고도 해주셨어요. And Sochi-ta님 is saying 3365 is saying this is going straight to my healing playlist. 제 힐링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넣겠습니다. 이 곡.
2: Thank you so much.
0: And Dean_Nuna is saying her voice is like a warm blanket on a cold rainy evening.
1: 춥고 비 오는 밤에 따뜻한 담요 같다라고 해 주셨어요. 이 노래가.
3: 와, 이거 네. 엄청난 표현인데요.
1: 그죠? 네. 되게 시적이고 네. 감성적이고 좋네요.
0: Well,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us feel all those good emotions.
1: 이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 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talk now. There's one Dia song that I really wanted to introduce to our crunchers, and that's Season of Green.
1: 이번엔 디아님의 곡 중에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노래인데요. 초록의 계절 잠시 들어볼까요?

0: You wrote the song yourself, Tia. Could you tell our crunchers what it was about? Tia님의 자작곡이잖아요.
1: 네.
0: 네, 크런처들에게 어떤 내용을 담은 노래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여름하면 네. 가장 푸릇푸릇하고

0: 곡이에요.
1: 아, 네. 네. All right. So when it becomes summer, like I said, the saturation goes up and you think about your good old memories, you know, and when summer comes again, that is reminded within yourself and you feel good. And that is what she thought while she wrote this very song. Well, I wonder what first got you into songwriting though?
2: 작곡은 어떤 계기로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0: 그냥 다 혼자 해보고 싶었어요. Oh. 제가 워낙에 작품을 할 때는 고집이 진짜 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한테 이제 편곡을 맡기면 그 역시도 물론 좋지만 네. 제가 진짜 원하는 100%의 작품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작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네, so she actually can become really stubborn when she works, when it comes to singing and music. And so she wanted to do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by herself. Sometimes when she asks to like rearrange a song to someone else, it's not quite the way she wants it to be, right? So that is how she started writing her own songs to make everything just suit her own taste. Well, how does inspiration usually come from then?
2: 곡에 대한 영감은 어떤 식으로 떠오르나요?
0: 저 같은 경우는 일상을 다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했던 생각들이 결국엔 나중에 다 곡의 소중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1: 네. 글 쓰시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0: 네, 맞아요. 네, 글을 쓰는 것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성향이 F적인
1: 대문자 F
0: 네, 대문자 F여서 또 생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구랑 한 대화라던가 아니면 진짜 아까 조카 네. 네, 그냥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네.
1: So when it comes to MBTI, she's a feeling type, the F type. So she's very full, always full of emotions and she likes to write down her everyday life and that's where she gains inspiration from basically. When she's talking with her friend or for example, she shared her story with her nephew earlier, right? So everything in her everyday life could be a source of inspiration. All right, well, the lyrics and melody have such a fresh and warm feeling in this particular song. Is there a particular season or is it summer that you really like? Or is there any scenery that brings you comfort?
2: 이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가 싱그럽고 또 따뜻한 온도가 묻어 있거든요.
0: 네.
2: 네, 디아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특정한 계절이나 혹은 풍경이 있을까요?
0: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너무 슬픈데 전 네. 여름을 진짜 좋아해요.
1: 아, 역시 여름이군요.
0: 네, 여름파예요.
1: Oh, so her favorite 네. season is summer. It's already passing, sadly, but she's a summer girl.
0: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여름은 유독 이제 한국의 많은 시골을 돌아다닐 기회가 있어서 네네. 초록색만 보고 다녔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정말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아 지금 약간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1: Oh, no. So this summer, she was able to travel around many different rural areas, like the countryside in Korea, and she was able to see all those green scenery, and that was really good for her mental health. It was quite therapeutic, but now everything's turning sort of brown because it is autumn, and she's feeling a little sad. Oh, all right. Well, you've been singing for nearly 17 years, like you said. Was there ever a difficult point, though, when you seriously thought, oh, should I stop singing and do something else, perhaps?
2: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네. 17년 가까이
0: 네, 그렇죠. 네.
2: 마이크를 잡으셨잖아요.
0: 네.
2: 긴 시간 동안 활동하시면서 아, 솔직히 나 이제 노래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봐야 하나? 라고 좀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마음고생했던 적이 있을까요?
0: 실제로 그만뒀었어요. 8년 전에 그 정규 앨범을 내고 그때 반응이 이제 너무 없다 보니까 3년 걸려서 만든 앨범이었는데 네.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놨었어요, 그때.
1: Well, actually, there was a point where she stopped singing once. It was 8 years ago when she released her official album, and it took her 3 years to make that. But the reaction and the feedback wasn't as big as she had expected. So that's when she stopped doing music and singing altogether.
0: 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때 발매했던 곡이 한 4년 뒤부터 역주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다시 치료가 아, 네.

0: 됐죠.
1: 네. 네. All right. So, but after 4 years, one of those songs in that album, it started climbing back up the charts again, and that's when she was healed and she got back into music and singing altogether.
0: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계속하게 만든 가장 큰 힘은 뭘까요?
2: 그냥 제 안에 네. 무언가를 계속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넌 정말 상담을 진짜 잘해준다.
1: 네네.
2: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쁘다 보니까 누굴 되게 힐링해주고 뭔가 위로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걸 곡으로 풀어내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1: So like we said, she is a huge F, right? The feeling type. She's always full of emotions. And her friends would tell her that she's always really good at counseling other people, as in she listens well to what others have to say. And even though she went through difficult times in the past, she was able to do music again because there's always something that she wants to say. Through her music, like the stories and feelings, her thoughts through her music. And that's what kept her going. All right. Well, 네. it'll be nice to have a friend like you.
0: 친구분들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2: 아, 네, 좋아해 주세요.
1: All right. Well, do you have your own way, though, of like coming out of these difficult times, mentally resetting, or I guess getting out of a slump period?
0: 디아님만의 멘탈 복구 루틴이나 슬럼프 탈출 공식이 있다면요?
2: 좀 그냥 다 내려놔요. 네, 내려놓는 걸 정말 잘해야 되더라고요.
1: 네.
2: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 생각을 계속 멈추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1: 네. 네. 계속 생각하고 거기 네. 머물고
2: 계속 생각해서
1: 네. So Dia just puts everything down when she is in a slump. And people aren't able to do that, which is why they always suffer, you know?
2: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마음이 급 해지다 보니까 네. 정작 내가 걱정하고 붙들고 있던 거를 내려놓는 방법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1: 네.
2: 일단 괜찮아.
1: 아.
2: 응. 이거 다 지나갈 거야.
1: 아.
2: 일단 내가 이거 생각한다고 달라지지 않아. 네네. 일단 내려놓자. 생각을 끊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1: 것 당장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2: 네, oh. 네.
1: So often people, when they're facing difficult times, they always focus on finding solutions, unable to just stay there and let everything go. But Dia tries to do that herself. Instead of going or jumping right into the solution, she would just say, okay, don't worry too much. This will bring me nowhere. So just let it be and stay where you are. Let everything go, is what she tells herself. All right, that's good. Well, as you move through the seasons ahead, what kind of emotions or warmth do you hope to give people who listen to your music through your voice?
0: 앞으로의 흐를 계절들 속에서는 대중들에게 어떤 감정과 또 온도를 건네는 보컬리스트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2: 제 노래의 가사들을 네. 제가 앞으로 영어로도 네. 번역을 해서
1: 아,
2: 이제
1: 네.
2: 많은 팬분들께 더 저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삶에 있어서 네. 힐링, 작은 행복, 소소한 행복을 찾아드리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So with her songs, they're in Korean lyrics right now, but she will translate them into English so that all her global fans can also listen to them in English, better understand her stories, and become a therapeutic singer who can give that healing energy to every audience. Oh, how sweet and warm.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though, Dia. 벌써
0: 마무리할
1: 시간이 됐어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2: 시간 진짜 빨리 가는데요.
1: 네. Oh no. But how was your time with us here on Culture Crunch? 오늘 우리 Culture Crunch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2: 뭔가 아침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1: 네,
2: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네. 아까 댓글 보니까
1: 네.
2: 정말 노래를 한 10곡 더 부르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1: 네.
2: 네, 그래서 다음에도 꼭 또 나오고 싶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1: 저희도 너무 즐겁고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2: 네.
1: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0: 두 곡이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ll right. Well, she said when she saw all your comments after her live performance, she was really happy and she thought she can sing 10 more songs for all of you. Never, even though it's quite an early morning for her, from her standard. So we will have her definitely back here on Culture Crunch next time as well. Well, with that, we'll have to say goodbye though, but do listen to one other song by Dia. It's Paradise.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Dia님? 네. All right, Key.

0: 아 넌데 뜨대얌타 Winnie out with a widget 늦지 닦아냄 잊어 비리 다 살아
1: 몰래 시킨 미통장 하나 가지 숨 한번 골라줘 밤 위에서 세상은

0: It's Wednesday and time for Tune In Time. Now, our guest went viral worldwide by hitting explosive high notes while casually lying on the floor. Please welcome the one-of-a-kind vocalist, Dia. Hell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디아님, 우리 크런처들에게도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1: 네. Hello, I'm Dia. I'm a singer-songwriter. I'm really happy to be here today.
0: Your voice is so beautiful.
1: 아, 감사합니다.
0: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우리 크런처 베니 is saying, Welcome, singer Dia.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Stay tuned, Benny, and all the other crunchers out there. Now, a little behind-the-scenes story of how we got to call you into the studio. It's because one of your videos actually appeared in our algorithm, and that is how we invited you. Your singing videos have spread worldwide, you know. Through social media.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saw all those reactions? 디아님의 섭외 비하인드를 사실 말씀드리자면 네. 노래 부르는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떴거든요.
1: 네, 그렇죠. 안 뜰 수가 없죠. 네.
0: 아니, 이렇게 디아님의 노래 영상들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1: 네.
0: 처음에 이런 반응들 보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사실... 아, 이제 SNS 시대도 이제 많이 변하면서 좀, 아, 내가 다시 알고리즘에 뜰 수 있을까? 이런 기대 반하고 올렸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0: 그쵸?
1: 또 뜨니까.
0: 네. Alright, you know, the social media world has changed a lot. And Dia was thinking, ah, can my videos hit the algorithm once again and spread? Well, she was half doubting and half, you know, expecting something big. But thankfully, it went viral not just in Korea but also worldwide. So she thought it was just amazing. All right. Well, in your videos, you make it look effortless, really, but your voice is incredibly wonderful and powerful. Do you ever get nervous singing live alone in front of the camera? 아, 영상을 보면 굉장히 가볍게 부르는 것 같은데도 소리가 그냥 뚫고 나오거든요.
1: 네. 네.
0: 카메라 앞에서 혼자 라이브 할 때 긴장되진 않으세요?
1: 사실 제 영상들이 대부분 네. 제 작업실에서 혼자 부르기 때문에 네. 제일 긴장이 안 되는 환경이에요.
0: 아, 네. 오케이. 아무래도 편한 공간이니까.
1: 네.
0: So she usually shoots her videos in her work studio. So that's like the most comfortable space that she can be in. So whenever she sings live in front of a camera, she doesn't feel that nervous usually. All right. Well, today we're going to discover even more sides of Dia through her music. First, let's talk about a song that's being covered by many incredible artists, including Soyeon of Idol. It is a rainy day.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디아님의 매력을 음악과 함께 네. 좀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1: 네.
0: 먼저 아이들 소연을 비롯해 수많은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커버한 곡이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It is a rainy day.

0: very, very nice.
1: So, Dia, do you watch covers of your own songs? Dia님, 본인의 노래를 커버한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2: 네, 엄청 찾아봐요.
1: Oh, so she does look them up quite a lot. Well, what does it feel like as the original singer to hear someone else cover your song?
3: 커버곡을 볼 때 그런 원곡자의 기분은 어떨지 궁금해요.
2: 엄청난 원동력이 돼요. 아, 나 노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 네. 더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르시게. 네, 아주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1: Oh, that's nice. So it becomes a huge source of motivation for her when she sees other people cover her songs. She tells herself, "Oh, I'm gonna sing even more great songs so that more people can cover her songs."
2: 그리고 또 너무 잘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어? 한번 이것도 따라 불러보실래요? 하고 이제 점점 더 어려운 노래를 써보고 싶은 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3: 그렇구나. 약간 뭔가 주거니 받거니 무언의
2: 네, 네,
3: 그런
2: 맞아요.
3: 인터랙션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2: 네.
1: And sometimes she sees people who are just amazing at covering her songs. So she would challenge them by creating even more difficult songs to see if they can do this. Well, as well. It's sort of like an interaction between her and the people who cover her songs, really. All right, well, so many people, men and women alike, try this song at karaoke or 노래방 and end up losing their voices because they scream their heads off. As the original singer, what would you say is the killing point or the key point of this song?
3: 노래방에서 남녀 불문하고 이 노래에 도전했다고 목 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2: 그쵸, 맞네.
3: 원곡자가 말해주는 이 곡의 숨은 킬링 포인트가 있다면요?
2: 제 노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는 네. 너무 지르시면 안 돼요.
3: 아, 오히려 네.
2: 네, 이게 감정적으로 좀 지르고 싶게 만드는 곡인데 오히려 매력 포인트는 가성에서거든요.
1: 아.
2: 네.
1: So the key point is you might want to scream or shout your head off while you sing the song It Is a Rainy Day because emotionally you become so full, right? But the point is falsetto. So you shouldn't scream your head off is what she said.
3: 아. 가성이 포인트인 거죠?
2: 네, 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여기 이제 가성에
3: 네.
2: 더 불러주세요. 반전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3: 네, 네.
2: 이걸 노리셔야 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Wow, you just heard that one verse live. It was just amazing. But as you realize, you can't sing with your model voice throughout the music. It's model voice and then towards the end falsetto. That would be the key point or the killing point of this song. Remember that and let's move on. Now, you also remade Kim Hae-rim's 1994 classic Farewell for Myself for the K-drama Reply 1994. For OST. Now, what did you want to bring to the song when you took on that remake?
3: 1994년에 발매된 김혜림의 명곡이죠.
2: 네.
3: 날 위한 이별을 드라마 응답하라 1994 OST로 또 리메이크를 해서 부르셨잖아요. 이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결심을 하면서 부르셨는지 궁금해요.
2: 리메이크는 원곡을 뛰어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적어도 디아가 리메이크 했다라는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제 감성으로 부르면 어떤 분위기가 날지를 이제 편곡자분들이랑 굉장히 많이 의논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1: Okay, so remaking an original song, it always comes with quite a lot of pressure because it's really hard to be better than the original. So she thought a lot to herself and people would be expecting a lot from her as well, right? The remake of this song by Dia. So in order to add her own emotions to the song, she had a lot of discussions and talks with the producers.
3: Oh, 좋습니다. All right.
1: Well, you're known as an incredible vocalist, but what do you still find difficult, I guess, about singing?
3: 가창력 끝판왕이라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으셨을
2: 아, 네.
3: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면서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요?
2: 17년째 찾아 나가는 중이긴 한데
3: 네.
2: 디아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음색과 그런 창 해법 네.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찾아 나가고 있어요.
1: 아, 네. All right. So she's been singing for 17 years, but she's still exploring and experimenting. What would be the key unique characteristic of Dia? Like what would be her singing technique, method, her style that would make people realize or recognize that it's sung by Dia? 아, 오케이. 아까 리허설 때 네. 저희 PD님께서 네. 디즈니 목소리 같다고 하셨거든요. 디즈니 공주 같다? 약간 아, 네. 그게 또 독특한 음색의 아. 캐릭터의 스타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2: 아, 네네. 제가 사실 장르의 폭이 좀 넓은 그쵸? 편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자랑하나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네네. 고민이기도 해요. 이게 딱 하나만 잘하면 좋은데 이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니까 네네. 그래도 디즈니도 저의 큰 강점이긴 합니다.
1: So, you know, she really sounds like a Disney princess when she sings, but because she's just talented in so many different genres, it could sort of come to her as a concern because she can sing this, she can sing that. But I think that versatility is what makes her unique.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자
2: 네,
1: 특징인 것 같아요.
2: 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1: Yeah, of course. It really is her character. Now, how do you bring then your own emotion and character usually into a song? 이렇게 다양한 노래를 하실 때 자신만의 감성과 매력을 담는 디아님의 방법이 있을까요?
2: 곡의 해석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노래를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쳤는데 네. 아무래도 자기 색깔이 묻어나려면 네. 같은 가사더라도 이걸 내가 어떤 말투로 부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네.
1: So her key method would be to interpret the song. Even if you're singing the same song, depending on how you interpret it, the emotion comes out differently. And that's what she thinks about a lot before singing a song. Well, you know what? I think our crunchers have been waiting for this very moment. So we're going to listen to your first live performance. 크런처들이 사실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라이브 한 곡 청해 보려고 합니다.
2: 네.
1: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2: 제 이번에 신곡인데 Neverland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So it's 네. one of our newly released songs, Neverland. We'll take a listen to that. But while she prepares, let's take a quick station break and we'll be back after our program listening guide. Stay tuned. Want to add a little culture to your day? Then come hang out with us on Culture Crunch every day at 11 a.m. Korea Standard Time on Arirang Radio. You can listen through the Arirang Radio app. Just download it from your app store or watch us live on Arirang TV. If you're in Jeju, tune your radio to 88.7 in Jeju City, 88.1 in Seogwipo, or 101.9 in Daejeon. In Busan, we're on BEFM 90.5, and in Gijang, Noksan, and Cheongwon, tune to 103.3. You can also join us live on YouTube. Just search Arirang Radio K-pop. Miss today's show? No worries. Catch the rerun every day at 2 a.m. KST. And here's something special. We've got weekend-only episodes every Saturday and Sunday at 11 a.m. KST exclusively on Arirang Radio. Got a message or a song request? Send it anytime through the Culture Crunch Send Messages board on arirangradio.com or email us at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We'd love to hear from you. Let's keep crunching! Arirang Radio is conducting a survey with Gallup Korea to hear your opinion about Arirang Radio. So do go into our website, arirang.com, to join our survey as your opinions will be of great help and support. Now it seems Dia is ready to deliver her first live performance, Neverland, so let's enjoy it together.

0: Thank you.
1: Oh, wow. That was just beautiful. And it seems like I went to Neverland, this fantasy world, through her song just now.
0: 뭔가 이 네버랜드라는 환상의 세계 속에 갔다 온 기분이었습니다.
2: 아, 네, 네. 맞아요. 이 노래 사연이 있어요.
1: 오, 뭐죠? 네. There's a story behind this song.
2: 이게 사실 네. 제 조카를 위해 쓴 곡이거든요.
1: 네네. 네. 조카 영상 봤거든요.
2: 아, 보셨어요? 네. 아, 네.
1: So it's actually written while thinking about her nephew. And I've seen videos of her nephew on her Instagram.
2: 네, 제가 조카랑 네. 조카가 다섯 살 때부터 네. 같이 게임을 했어요.
1: 아, 정말요?
2: 근데 그 게임은 이제 숲도 만들고 집도 짓고 모래성도 쌓고 이런 게임인데 네. 어느 날 이제 조카가 점점 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1: So when her nephew was 5 years old, they used to play this game together. You would build forests, house, and like their little mini world of their own. But as he grew older, he wouldn't come online anymore and play with her.
2: 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덩그러니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네. 그 섬은 이제 절대 사라지지 않잖아요. 네. 그 게임이 망하기 전까지는.
1: 네.
2: 근데 동그란이 남은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1: 어...
2: 네. 조카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어...
1: So it was really sad to see that island that they have once built together just remain there without her nephew, but just her alone. And that made her feel really sad.
2: 네, 그래서 조카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우리도 이제 어린 시절에 하던 게임 이제 오랜만에 보면 되게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1: 그쵸. 분명 기억은 날 거예요.
2: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의 향수가 떠오르면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데 아, 제 조카도 나중에 커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1: 그런 마음을 듬뿍 담은 그런 곡이군요.
2: 네.
1: 어, 네. So she wanted her nephew to remember that time he had spent with his aunt playing the game. And you know how we become nostalgic when we think about our childhood days, right? Thinking about the games that we played. And she just wanted to make sure that her nephew would also remember this precious time. And she wrote that very story into this song. All right. Well, it was just beautiful. And we have Cruncher sending in lots of comments as well. 우리 크런처들도 네,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2: 네, 네, 네.
1: All right. LYFFTH751 is saying, I close my eyes and I'm suddenly 10 years old again.
0: 눈을 감고 들으니까 갑자기 10살 다시 된 것 같다.
2: 와, 제가 바라던
1: 그러니까요.
2: 거예요.
1: That's what she wanted you to feel. Amazing.
2: All right. 감사합니다.
1: Thank you. And Vinyl and 5554 is saying that soft vocal tone is absolutely addictive.
0: 아, 이 목소리 톤이 너무 중독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2: 아, thank you so much.
1: And Aiden L1865 is saying this is ridiculously beautiful.
0: 말도 안 되게 아름답습니다.
1: More coming in. Haiyan Hong saying one listen was definitely not enough.
0: 어, 한 번만 듣기엔 너무 아쉬웠다. 부족하다라고 해주셨어요.
2: 이거 방송 끝나고 한 100번 들어주세요.
1: You can listen to it 100 times after this song. And we do have one more live coming up soon. So do stay tuned until the end with us. All right, now, next song that we'll listen to is actually what many K-pop fans consider a hidden gem. It's Another Boy.
0: 자, 다음 곡은 K-pop 팬들의 명곡으로 꼽히는
2: 아, 네. 네.
0: Another Boy 살짝 들어볼까요? Yeah.

0: Does that come naturally or do you like train yourself and practice?
1: 네, 발라드의 애절함도 타고나셨지만 이 곡처럼 네. 이 R&B 그루브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2: 네.
1: 근데 이게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훈련을 하시는 건지.
2: 제 안에 네. 그 코리아 뽕기가 있어가지고 네, 완전히 딱 정말 진한 R&B까지는 제가 부르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0: So she has that very Korean typical style energy in her, groove in her. So in order to become really R&B-like groove, she needs a lot of training to bring that out from her, is what she said. All right, well, it's still incredible. It's amazing. You have such a wide musical range, like we said earlier. Is there a genre you haven't fully shown to the public yet, but would love to explore on stage one day?
1: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2: 네.
1: 네, 아직 대중에게 다 보여주지 못해서 언젠가는 꼭 무대에서 터트려보고 싶다 하고 아껴둔 장르가 있을까요?
2: 저 사실 영화 음악을 정말 좋아해가지고요.
1: 네네.
2: 아직까지 제가 직접 만들지는 못했지만
1: 네.
2: 오케스트라가 정말 많이 협연이 네. 된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0: Oh, amazing. Okay, so 네. Dia, she loves movie music. She wasn't able to make one herself yet. I'm sure she will soon. She wants to later on sing with a full orchestra as the background one day.
2: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디즈니 목소리도
0: 네네.
2: 연상이 된다고
0: 네.
2: 하셨잖아요. 좀 드라마틱하고 스토리가 느껴지는 보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 네네.
2: 그걸 극대화한 장르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1: 너무 네. 잘 어울리고 웅장하고 멋있을
2: 네.
1: 것 같아요. 막
2: 네.
1: 상상이 되네요.
2: 네.
0: 어, 감사합니다. So I can imagine, but because she has that Disney princess-like voice, right? And when she sings, she has that ability to tell a story through her songs. So if she's able to sing with that whole orchestra behind her, then it's going to be amazing. And that's one thing that she wants to try out one day later on. And I'm sure she will be able to do very soon. All right. And then we cannot not talk about this. It's something only you, Dia, do. Your famous Lying Down Live. So songs that are hard enough standing up, but you sing live.
1: 디아님만이 소화해내는 독보적인 컨셉이 하나 있죠. 누워서 부르는 라이브.

0: us live by Dia singing 안녕 or goodbye. I feel so good and my heart is pumping. Like
1: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너무 좋아가지고.
0: 아, 감사합니다. Oh, and our crunchers are sending in more comments. 댓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lueQ4FT is saying still my favorite with a heart. 최다 하트까지 보내주셨고요. THVK2022 is saying, 언니, I love your song.
2: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guys. Now, user K1177 is also saying, I don't know why, but this song is making me want to cry. 왠지 모르겠는데 눈물 날 것 같다라고도 해주셨어요. And Sochi Tanim is saying, 3365 is saying, this is going straight to my healing playlist. 제 힐링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넣겠습니다. 이 곡.
2: Thank you so much.
0: And Dean underscore Nuna is saying, her voice is like a warm blanket on a cold rainy evening.
1: 춥고 비 오는 밤에 따뜻한 담요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이 노래가.
3: 와, 이거 네. 엄청난 표현인데요.
1: 그죠? 네. 되게 시적이고 네. 감성적이고 좋네요.
0: Well,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us feel all those good emotions.
1: 이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 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talk now. There's one Dia song that I really wanted to introduce to our crunchers, and that's Season of Green.
1: 이번엔 디아님의 곡 중에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노래인데요. 초록의 계절 잠시 들어볼까요?

0: You wrote the song yourself, Tia. Could you tell our countryers what it was about? 디아님의 자작곡이잖아요.
1: 네.
0: 네, 크런처들에게 어떤 내용을 담은 노래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여름하면 네. 가장 푸릇푸릇하고 뭔가 이 세상이 굉장히 채도가 높아지는 계절이잖아요.
0: 그렇죠. So summer, it's just really green, and 네. the level of color, the saturation just goes up during that season.
1: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기억들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계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노래도 역시 네. 지나간 날에 대한 굉장히 그 소중한 마음을 느끼면서 다시 내게 그 해 여름이 이제 돌아왔다 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0: 네. 네. Alright, so when it becomes summer, like because the color is just green, like I said, the saturation goes up and you think about your good old memories, you know, and when summer comes again, that is reminded within yourself and you feel good. And that is what she thought while she wrote this very song. Well, I wonder what first got you into songwriting though?
2: 작곡은 어떤 계기로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1: 그냥 다 혼자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워낙에 작품을 할 때는 고집이 진짜 세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한테 이제 편곡을 맡기면 그 역시도 물론 좋지만 네. 제가 진짜 원하는 100%의 작품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작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so she actually can become really stubborn when she works, when it comes to singing and music. And so she wanted to do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by herself. Sometimes when she asks to like rearrange a song to someone else, it's not quite the way she wants it to be, right? So that is how she started writing her own songs to make everything just suit her own taste. Well, how does inspiration usually come from then?
2: 곡에 대한 영감은 어떤 식으로 떠오르나요?
1: 저 같은 경우는 일상을 다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했던 생각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곡의 소중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0: 네. 글 쓰시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1: 네, 맞아요. 네네. 네, 글을 쓰는 것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성향이 F적인
0: 대문자
1: 네,
0: F
1: 네, 대문자 F여서 또 생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구랑 한 대화라던가 아니면 진짜 아까 조카
0: 네.
1: 네, 그냥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0: 네. So when it comes to MBTI, she's a feeling type, the F type. So she's very full, always full of emotions, and she likes to write down her everyday life, and that's where she gains inspiration from, basically. When she's talking with her friend, or for example, she shared her story with her nephew earlier, everyday life could be a source of inspiration. All right, well, the lyrics and melody have such a fresh and warm feeling in this particular song. Is there a particular season or is it summer that you really like? Or is there any scenery that brings you comfort?
2: 이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가 싱그럽고 또 따뜻한 온도가 묻어 있거든요.
1: 네.
2: 네, 디아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특정한 계절이나 혹은 풍경이 있을까요?
1: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너무 슬픈데 전 네. 여름을 진짜 좋아해요.
0: 아, 역시 여름이군요.
1: 네, 여름파예요.
0: So her favorite 네. season is summer. It's already passing, sadly, but she's a summer girl.
1: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여름은 유독 이제 한국의 많은 시골을 돌아다닐 기회가 있어서
0: 네네.
1: 초록색만 보고 다녔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정말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지금 약간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0: Oh no. So this summer, she was able to travel around many different rural areas, like the countryside in Korea, and she was able to see all those green scenery, and that was really good for her mental health. It was quite therapeutic, but now everything's turning sort of brown because it is autumn and she's feeling a little sad. Oh, all right. Well, you've been singing for nearly 17 years, like you said. Was there ever a difficult point though when you seriously thought, oh, should I stop singing and do something else perhaps?
2: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 네.
2: 17년 가까이
1: 네, 그렇죠. 네.
2: 마이크를 잡으셨잖아요.
1: 네.

0: 긴 시간 동안 활동하시면서 아 솔직히 나 이제 노래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봐야 하나라고 좀 솔직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마음 고생했던 적이 있을까요?
1: 실제로 그만뒀었어요. 8년 전에 그 정규 앨범을 내고 그때 반응이 이제 너무 없다 보니까 3년 걸려서 만든 앨범이었는데 네.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놨었어요, 그때.
2: Well, actually, there was a point where she stopped singing once. It was 8 years ago when she released her official album, and it took her 3 years to make that. But the reaction and the feedback wasn't as big as she had expected. So that's when she stopped doing music and singing altogether.
1: 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때 발매했던 곡이 한 4년 뒤부터 역주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다시 치료가 네. 됐죠.
2: 네. 네. All right. So, but after 4 years, one of those songs in that album, it started climbing back up the charts again, and that's when she was healed and she got back into music and singing altogether.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계속하게 만든 가장 큰 힘은 뭘까요?
1: 그냥 제 안에 네. 무언가를 계속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넌 정말 상담을 진짜 잘해준다.
0: 네네.
1: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쁘다 보니까 누굴 되게 힐링해주고 뭔가 위로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걸 곡으로 풀어내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2: So like we said, she is a huge F, right? The feeling type. She's always full of emotions. And her friends would tell her that she's always really good at counseling other people, as in she listens well to what others have to say. And even though she went through difficult times in the past, she was able to do music again because there's always something that she wants to say through her music, like the stories and feelings, her thoughts through her music. And that's what kept her going. All right. Well, 네. it'll be nice to have a friend like you.
0: 친구분들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1: 아, 네. 좋아해 주죠.
2: All right. Well, do you have your own way, though, of like coming out of these difficult times, mentally resetting, or I guess getting out of a slump period?
0: 디아님만의 멘탈 복구 루틴이나 슬럼프 탈출 공식이 있다면요?
1: 좀 그냥 다 내려놔요. 네, 내려놓는 걸 정말 잘해야 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 생각을 계속 멈추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0: 네. 네. 계속 생각하고 거기 네. 머물고
1: 계속 생각해서
2: 네. So Tia just puts everything down when she is in a slump. And people aren't able to do that, which is why they always suffer, you know?
1: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마음이 급 해지다 보니까 네. 정작 내가 걱정하고 붙들고 있던 거를 내려놓는 방법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0: 네.
1: 일단 괜찮아.
0: 아.
1: 네. 이거 다 지나갈 거야.
0: 아.
1: 일단 내가 이거 생각한다고 달라지지 않아.
0: 네네.
1: 일단 내려놓자. 생각을 끊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0: 것 당장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1: 네, 네.
2: So often people, when they're facing difficult times, they always focus on finding solutions, unable to just stay there and let everything go. But Dia tries to do that herself. Instead of going or jumping right into the solution, she would just say, okay, don't worry too much. This will bring me nowhere. So just let it be and stay where you are. Let everything go, is what she tells herself. All right, that's good. Well, as you move through the seasons ahead, what kind of emotions or warmth do you hope to give people who listen to your music through your voice?
0: 앞으로의 흐를 계절들 속에서는 대중들에게 어떤 감정과 또 온도를 건네는 보컬리스트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1: 제 노래의 가사들을 네. 제가 앞으로 영어로도 네. 번역을 해서 이제
0: 네.
1: 많은 팬분들께 더 저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삶에 있어서 네. 힐링, 작은 행복, 소소한 행복을 찾아드리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So with her songs, they're in Korean lyrics right now, but she will translate them into English so that all her global fans can also listen to them in English, better understand her stories, and become a therapeutic singer who can give that healing energy to every